0: 좋아 우리 저.
1: 그들스만 불공 저카세, 들스만 불공 저카세, 무척카세. 우리의 선유가 우네세. 불공 무척카세. 조금만 하고 스트레스. 원은 불공 무척카세. 애누이 사우의 소카. 유쿠스와 유간다 와라지.
2: 무미야카 젠카가 이방가오. 이라 유간다 와라지. 우아리. 우무티마 구에구모. 유간다 와라지 오모요. 같이 알이 문다 비캠피아. 조금 부엄이 와 페브리오 와브리죠. 유간다 와라지. 이쪽은요 에치투가타 katina ajabu zemi yaka angaga ijuku gatawa na Uganda chitundi bwithi yaba batana wiza miaka kumi na wana